0: 대신 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아, 그럼 치사제약을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진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아, 그럼 치사제약을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증상이 어때요?
2: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0: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2: 고맙습니다.
0: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2: 고마워요.
0: 증상이 어때요?
2: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0: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2: 고맙습니다.
0: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2: 고마워요.
3: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먹으세요. 식사 후에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감기약, 감기약, 진통제, 진통제, 지사제, 지사제.
4: และ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แล้วแหละครับทาอุเมเพ็บเก็ตซึมนิดาพบกันใหม่ครั้งหน้า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